0: 저번 연말에 양고포 소원이와 희망하 양보와 쌈바를 맞춰 어느 날 내려와자
1: 어미니는 찾아내려와자
0: 명맥과 가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은

살살 살리지 마. 만년 백자 여성 미니마 좋아해야 돼. 선이 에프라임 사운드 타산 유명해 이놈의 개새. 미니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 아 미니야 어파타 미니야 어파타 원예예네 카페 파하우냐 돈자이 내빠자 냐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너만 싸웠어냐 와피야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르나사 와야 무너코비 냐미 밤바라마 에이 바라마무노노 로히바사 디히바 라이토루와 에이 에이 우리야 브라우야 니카시에 아저스와가 떠오시네 에토폼 Tofam, wow the tofam, yade kase, wode kase, yade kase, wow the tofam, dati na na, wato ne de kuangu, ayayi yade kase, ayayi yuwa, tofam, unyafam, so, jen, On Waba, man, the one that saw the thousand of you,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of Whitney, young one in Kumano Str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of Buckland and Bono, it's Sunset with you.